0: 야미스티랑 내 도나 가이죠 난리 오카이 자만기노
1: 바바 이안 다카바 잔이랑 내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고디 논통나 사낭족바
0: 나죽동 나마이 코마시야 앙이 구숙 자나 스카랑 거 자나만 나 드빳 아가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 거 주소가 나만 나 나가고 나 위자마
1: 암바 나 잡혀 띠멍 자마노 나 자조고디 낭이 비엔이 남근이는 사가니가바 무뜸 지급바 아로 가리 낭톳급바 잔이랑 거 왓보하 낭이 비엔이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그랑 거서 자보하
2: 야고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타 위아띵아
1: Oi, Ruga, minus an error, dot contact in Skanga.
2: Plus F chinko ninga chingwe.
1: Yeah, plus F nigaman on tisa tangat naman ginma.
2: Namasyama, jin salon a chani rangko chaon, bienko, plakat kapa, mangrakat kapa, aro chuongpa vitamin rang dong zaon, mandini chanchianiko bulgriata, aro bien bimanko manumata, unigaman sa chani rangko brion, plus F chin nang pakusa brevo, uno vitamin aro ayan gnang, bien bimanko mangrakat na aruan, sing baljoke rakinagata, chani bos churanko brion, plus F ni chin nang pakusa brevo, yako commissionerate of food safety.